0: This is not another one. This is the one. Orion FM, the hit radio.
1: 쟤네 그랬다. 그 옷을 퓨로 다 다샤. 숨모를 베스크 치네와. Como faz tudo?